천강산이 1만 2천원 8만 9암 다 6염 사법당이다. 7등단을 모아놓고 팔자 없는 아들딸을 낳아달라고 흑달 열흘 백일 산길 불공을 말고 작은 얘기